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얘 우주니까. 지금 맨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.